홈 로나 가다 카나나가 라후바에 라후마에 카스가 에가비마 따우치 라후마에 치데가다 뿌레 로보 티비 클리조 라후바에 라후마에 타코비가빌레 니흐마 티키 티알리 자탈리 코치나 하니메

홈 로나가 다 카나나가 라후바에 라후마에 카스가 에가비마 따우치 라후마 에치데가 다 뿌레 로보 티비 클리조 라후바에 라후마에 타쿠비가빌레 니흐마 이게 제알리 자달리 코치나 하니메